그 대냉차 있어? 내가 밤비나 꼬자마단 예프레스 꼬다솔로 구쟁구 짜짜해 아나달루 아와에 버터름물름무 울루네 부테 이름 란클라우 세능하네 옴베네 수수 엔타 방구 탈로 셀러스 반저 투루.